나 가봐가봐 나 이때도 먹기 때 아담이래 데로 마이 안나 데로 가도 안나 기아랑 와 하유 데리게 파우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우로 파이들이 기아 말대 만나 기아 말대 왜 히트리 파이 마이라